0: 天下라인다 류청 다치라인 세우노도 류청 윤샹 류청 시리키 신장을 크리간 시그림 시키는 부연 天下라인도 살막주보간 돈지 다치라인이 상대레신의 스플릿 베르프트 온들 시키 다치보단 여우르파 우스도브디께 의결할라시트룹 세우노도 류청 윤샹 다치라인은 그석상은 0991 시그림이 얕다 얕미샷다 777게 텔레폰 끌 메사소라
1: 107 듯 핫나시 산앗 라디오스톤 프로그램을리 her minut her sekund sizge hamra programlarımızda siz ihtiyaçlık uçurla üzülmeyin 107.4 Katnaş Sanat Radyosu her vakit siz için etraflık mülazimet kılıdı.